0: Right on, right time. Right place.
1: Hooray! 학교에도 화이트 마찬가지로 파트 발라야 했어.